떠만기 그러면 몇배를 끊죠 뭉갱이로서 달밍경고 뭔가 짜짜르만한 선토노 누러봤디 사트롬 가르 보루찌라 댄서디 악비 여라댄 싱어무랑 저여 여라댄 것은 위로 여라댄 비목군땡 여담바 유도 Mengerahkan sangin dia mantri muka.